나하롤기 콘젤 산독주간이 붕따룩민이 따라 아스기 나하롤기 콘젤다 탐저리 Manipur Civil Service Combined Competitive Examination 2022다 마리수바 포지션 따라클라바 이룽범 메켄게 우나드나 오리사바 우나비기다바 제플리나 마이스남 누미당 붕따룩민의 님부 콩강기 타우람 산독주간이 아스기 콩강기 타우람기 아한바다 마이스남 순다리 데비다기 코능쉐이다

0: 나하룰기 건질기 더름 따비리 웨싱보 아돔기 메릅 히점 지타렌진의 따람 녹시리 구름제리 나시기 더름다 부드는 락시리 사내분기 시작담 나시기 사내분기 시작담다 담제리 뱅글로르다 빵톡바 인디언 파일릭다 위너 오이비락라바 믹스 마르셜 아트스기 사내로이 무툼 부펜 아메디 코스 사나토마 미테이 우네제르가 와리와타이 사나자바 우네두나 와리와타이 사내비리바 히점 시타렌진 사나봉기 시작담 란톡 쳐드링에게 망고 있는 나 사나봉기 뽑담 담주리 타시기 땅 따라니 토이다 땅각 아니 톡나 우타르프라데스기 람가탈 과락푸르다 빵톡히바 아스미타 켈로 내셔널 우멘스 로잉 챔피언십다 더블 스케일 로잉 챔피언십기 케지니푸니 토이기 주니어 내셔널 로잉 챔피언십다 마니푸르기 사나로이 실비아 하이스남나 브론즈 메달 로봉암키 람다마시기 미암나 마디 말림 뿜기 미암나 카우랑나가 내력리바 FIFA World Cup 2026 라글바 준타란 토이게 아이풍아니 타르푸마탐데기 미암나 미잉타바 풍나가니 한덕기 오이나 레이박 어흠 하이바디 USA 캐나다 아무숭 멕시코네 윤부 오이드나 FIFA World Cup 2026기 에디션 방톡라가니 하우직 타비크레 사네붕기 파우담 하우직 아무타비레시 뱅글로르다 방톡바 인디언 파이트 리그다 winner urakhrama lamdamasigi mixed martial arts ki sanaroi mutum bupen amadi course sanatum mamite ga unzerga wariwatai sanajaba
1: ahan mamaktara marup mutum bupen bu ngasigi thormiste taram lokshub galena adungi my purpose congratulations and wisdom
2: thank you
1: marup tagi hanana khangjining masi khoi gi wariwatai di mayamama sanagadore masima sanjing gi mangoina na khoi gi marup ki pona from lamdam imai pagi ming sanmana bayu deta amatang hanata miram
2: ahan mamakta mayambu ikonon khrom jari ai gi ming bupen mutum ka we mayamna je khaya ga jukha ai shamok palendagi ne ai gi ma gi maming na mutum sonya aduga baba gi ming na mutum sanjay kawe
1: makhata na mumarutai khangjiring si khoi gi tongan tongan malari ba masana sing si masimak tongoina ramga khoi ne mma mixed martial arts ta asida de sanage ne wakhal sima khalai si atopa masana sing da hana try to ki bale ramra masimata na sutambiyo
2: laire ai kickboxing national wako na sinma kickboxing national championship ta ye ahum lak shure call lawa ahum lak chat da ahum lak adu mai goal org lae adu mma se adum sharam pam jaba ai gadra yeng bu nu pa thok bu soi ba haidi akoi sport samas ne har ga thabak ki adu gi khallu dena adum nu pa thok bu game soi ba yeng bu siam ne entertainment hoi ba hai tare hojik ti adum fastest growing sport hoina pura all country da adum oi mma se aduna adum sharna so mma se pamba aidora dugi adum mma da dum lakpu koi re hai koi re mma se sahi mari mari makhai mung suram madoma le sana ko adumaina
1: amarte mung khinjining si handak pangdo ki ba apfc indian fight league khari basi karma makhal gi tournament no aduga masing mata na kitang thamiram ba yagat amarup na yawirup gi experience sai jabata masing mata thamiram ga diam ngai ni
2: indian fight league apfc ai bise akhoi gi mayam na dream wori ba ufc ya ufc gi fighter haidi anthony pettis moina shellaga haidi lam any country khudimak ta dum tawe adu india gi oine apfc ai bise sidai haidi pudarak pane ba anthony pettis na masida mamang da su adum maite me sa sana su yaugre mamang handak na ni subne haidi event je adu handak na ina mu phoenix jem da gi akhoi adum sidagi ozamyam itau me ang sanamina adum tho ga mai pak pungame adum apfc se adum india da adum ma se biggest platform ne adum haibe haidi samna akhoi gi mfn ga na live je so my name mfn gi tungoi na nam apfc se adum india gi biggest platform ne haibe adum kuina sang na adum la di mo gi se

시 군빌레락 아초브데기 붕오차 강엠범 따토나 타비락바니 간비락리베 있어이나 하이스남 로메스나 삭바 에시 더멘드나 세링바 마타미셰니 에싱오리 낭기 와클다 하이나세오 위셰니 쿠돌담저리 마르키셰니

라젠 니엔 꼭범 나 세랭바 이셰마 이셰스부터 비닝이 해주는 칸비라클리바 마룹싱나 통주 와이콤 콩낭드기 닝템발라이스럼 하우리비디기 쩐쩐 닝 토우자 사골반드기 산디아라니 공부드기 까눈발라 공라이 라트범

0: 와칸을 얻었기 이바닥이 하우크라바 아이기뿐 시기 와리까야 아기 하우르팜 오일바 농시이러버니 팜도 타독람라가 아이 호모시들 로는 셀라키바니 노마마코이 아이부티바 호모시들 라키 농시이러비 쇼싱드나 뽀뽀 염다 셀라시 하이드나 야암드 깝키 아이 숙깝키 아도 이상이 마우나디 용도 잘라시 할머 와이 엄마 파워 하람나나 마마이 아빠 아마도 아름 더위어로 하람나가 쌓 기본놈이 아도되기 나시 파워 라키들이 나시 야이나 팡리바 이 소신가 이나 보기 마샤아세 마코이 마팜다디 톡도 모이시누고 해소
1: 마코이 갔다 마이비리다다 나 야암는 칼로는 학상 라면 오이남니 탁수시 혹시

0: 바라봤나? 방아 방아 타박 수놈도나 부시시까야 너 와나 내려키 아두부 옹시부자 라이비리바 샤토비 테나버덕이 망아유 박박무시도 보럭키피디니다오
1: 에코이 쿠라니시 마이 통지 먹먹살가래가 미시부 쿠라부 나사기시들레 미시부 까리 누가이때바 요비르게 쿠라
0: 아 뭐가 누가이다 밥맛에 코이디 시행레벌 나시행리 아더고 이부거나 나샹나시기 민 오버 스코린 이부거
1: 쿠라 아더마이 해비거노 나사기시네 쿠라 비싹 삐글링에 여기 이마이 빠마사 강조 후드라버진도 쿠라 쿠라 호이 매암 레이디버세 아이기디 이마이 빠상을 레이저리빈도 쿠라
0: 호이 호이
1: 아더 쿠라 쿠라나 텔레폰 막 콩시다 너무 레이버시 쿠라
0: 가리고 이러네 킹라라베 칼라바 텔레폰 막 콘봉아이 마코에 라카다 벨람비도 이행노레 칼리 아두보 아이기 와락풍 암드라바 이미 아니었시다 나시스 이행니레 람비시다
1: 예예 쿠라 아이 코코웨 나랑 마코이 텔레폰 트럭람베네
2: 이모 토람베
1: 사탁 마얌 푸르글 아크네 헤비네 쿠라
2: 누가레다
1: 아두 쿠라 자 이싱로 실락 마탐지오레
2: 하이
1: 마눙도 포타나 방 학 진전 비로 수부야 타박도 수르버니 놓고
2: 누가 이다 이따
0: 누가
2: 나 아니 하이 수부
0: 살펴
2: 이따 상상
0: 진짜 진짜 냉철레스
3: 호 보싱세 크라크라마 밤짱짜 탐나디 파거덤네 사이브는 솔로에 버세 까나노 붕엄도 이노 콧따라 빤비스나데 마빠마 짜증드나 사이르가네 마모미나이 말레이도 마이로 선저런 하이디냐 호야라라 야라
4: 하이 까리노네 하이 벨레 낭리 랑랑리고 시부 까리기노 까리에 목도 오르버기네 하
3: 호나 소노비도 역성자 원해드나 마빠나 보딩더기 로부짓 크레 마나 몰라가 까다이드노 볼 헨두이시 용내는 삐끄럽이 용지다 용지다냐 안오범아 사시도 하이버시느냐 마빠니는 떠오르시느냐 만나다 뭐 합비버나떼
4: 아이코 아이코 이슈샤나부 역성 꿈하이시 핵로이버가 메트릭바리 가 다가도리 하이다 아두가 까리기노 마부 하토하토 묵롱으로 노리버디 까리기노
3: 호사 히마기 라고 역성네 농머니니 역사 스누가이노 농머니니도다 마부 펠레도 오이러드로
4: 이헤
3: 호이사누비도 에샤비 파라바네 레샤비 후레나강두나냐 하라호락사바두드냐 세란두랑아무 하이젠비로니
4: 아이 아이는 까리 세란두란 하이거두리기네 바라보수 퍼뜨려보수 이슈도 아이게 슈 이슈니네 이슈
3: 제 시달래리바 제 티지고 매암제 시징제 가가마 번짜잖아 참나 제세
4: 허이
3: 맘들해봐 아이 퀄동지암 서운입니다 시도 훈도하게다이
4: 그리 눈에 말했다 보시고 그리 눈알이 깍실 로이네서 가이드는 로이되네 마시고 시디에 그리 그리 날이 눈이시고 하이 시작이다 막 어? 무시다 맞담도 시작이다 막 아니 민토원자 키벌라리 나이로 샥하는 비키벌이다 고미한다 랩자는가 오히려 왜 할까야 습하는 비키벌이다 고 아동아 시디 낭수와 이겁나 오플락시다 공굴 랩이라 바까나 레이터를 레일라 바꼬 하이 까리노 하이 슈라헤드나 하이 하이 벨레
3: 오따레 따레
4: 하이 마이 형덕부 돌아오네 하이
3: 호까이 동남아 마이노
4: 하이 랑파이덕이 미 동을 해봐도 마이 오빠 홍남은이네 하이 노이 왕왕 윤바로인 핵덕이더나 하이 가이코 가이코 슈샤나 어떤 가이코세 마이가 또 오키지 절로 절로 절로 절로 마이 형도 오
3: 절라이드나
4: 아아
3: 마이 씨 옥도 오키지
5: 응 갈로 갈로
4: 라오 라오 슈라꽃
5: 신나이다 아이 너
6: 야래
4: 야래 야래 슈락버스 누아래 누아래 누아래
5: 세세 시프셀루스
4: 슈락 슈락 슈락 누아래다 아이 코니 헤이 이 슈시부 마잉이 따따는 우이다 너기 보딩 가이드 부 아우 뭐가 비제 들어보러 그립도 비제 들어보러 와봐
6: 비제예 부부
4: 응 그리노네 슈나 너 타와이 따는 모바인드 사늘 이부도 부 그리노
6: 부부회는 컴무이 게임네 게임
4: 오오오헤헤헤 수선아 모바일 꾸이니 이행어버디 미소이 하이너버니꼬
6: 부부아 미띠 랄파스 소이나 미코리아기 드라마 유튜브 페이스북 쿠능아야마
4: 수미 수란데 모바일 시다 상사할 뿐만 야오리버니 Susana, larik na piba kana bogo mobile sina ikoy da kana baka ya pira baso. Amang baka ya madilay taba na teko. Aduna ni, mobile pa iba da sa higya. Ating bala heli basi. Noo yang ang dilay rada na ahal pao ba. Mobile season na ba hita ba da gi. Lambi lamang na baka ya ma yao krabani na hey.
6: As, ako'y pupuzi ma yao de hey yao rada na. Kaya sulim ba tamo ba?
3: Hey, hey! Nang yao sang yao po chato ina dra. Lao la, lusim biragi lao.
4: Sala. Sahagi damak. Matam kaya hasang na igi irik tana liklang wina ijarak hiba. Larik tu namak. Ngasi di ay igi panggal lak sing yaruk traba matam masi na di. Siyat hii jigong na hena mamalay krabo ko. Kari isugi wahay da. Ay isugi yam na limsa da ba. Yaw di yaw wahay wadu tarabo ko.
3: Hay na kiri da ko! Napani na tawri sinane kali imate khang daba nang haira bonding da lai thokre do imadi ne o thok da meirak sida wa na khangli bani wa khal ga je ama ta thok dra bani
4: ai mi ina nga obu dai khoi yausin badi phatte ai pam de ko khurak ham da makai si li ba gari marak asi de isu bu yausin yahon badi ai pam de hari ba sini ko
6: pupu a pupu ai di yausang yarok dra mi si de yaung ni na lak jara ga
3: sini be ma Anuwa nanti, lirik yang bersahaja ni, mamin dan ya, ima izah yang soi bersih, krak krak krak krak, yang cilek lagi dori ba, kange dana. Ihe, kau ni doh hebat ke kau resi, ima biak kalau ini kau ramai. No orang dan ya, tabak emas cepatan ya, ni nata nasi cakap je, panggil terapan ya bayi.
4: Ah, lau lau susana, nang na thok tu bayar dia hari ni yau sang kumai tu yau runi hari di. Pupun ini sugi sen, pi thok tu ngai dana ha. Cya, macam lo cya, sugi ni. Aduga na, subu na, pupun nama nama thok pi ke. Mama, mama, papa, mama, pupun, mama, bapa, mama, cakap, mama, subu. Tapak cakap dah itu, mama nama thok pi lebadi. Timu lai mu patah bana, sembung amde hai nari bani. Kata, sugi kutu kara.
3: La, kana dah betul.
4: Hei, thok puni dah ko. Tum sa ay si unto tuon kreda ko. Isahada pa buhay amat na suhay sa mga mda ba? Isugi mong si masupang da ba? Kuya da, namba pangki da ba yung kitamoy bukudom chan ba doki manam? Yachang magpag ipuneng mo sumit pang amaw chal may ragi pa ja ba? Maang kragadra na ay pahay po na tambiram ba? Pachakra ba natki chan abi kaya asin? Natay doon sa nakragadra na. Asum bagi liklam bu, kahan tu na.
2: Oh ibai, Hai
4: bunga, kedua orang.
2: Mama,
4: kedua orang ini nak tapping
2: ibai lagi bro, mama.
4: Lain ni kedua orang ini tap na hayu na.
2: Aku istana tu mbido.
4: Ah, kita.
2: Kali ni tiang ini sama tu.
4: Kali hai bah.
2: Ibai,
4: sana jawab.
2: Sana
4: jawab tu lawan.
2: Masih kedua orang
4: ini. Show sana tu kali ni tiang.
2: Hai siapa?
4: Kali ya.
2: Jalan bawa dia, jalan.
5: Bazi ni ni. Hello, Bazia, Taye.
7: Hai, Shugi Pao, Tani Mandra Taruli Bani ni hai. Na koi ku maru wa kaksu, amat ta hai te. Tanda urge ni shu du ba.
5: Bazi kai shu thoi du pa tau dre. Hidalan thak lai to lai sin tau bagi. Ai, obisu sat te yada ba. Mai am si phone na badane Bazia, ai phone ka phrak taadan tau dre bani. Hau yik su, ekshe lo basa kriye Bazia.
7: Kaya li ku iri shu ni masak urang ta ba. Noi na ishi bu kari hai na khalage. Ha,
5: Bazia, koi bazi khan tak benda tu dah. Namu gaya kita suhu kita nganggur mini. Bazi tu bukari sahron gua dono ahi dana. Ayam hendak nazu khambir runda bazi.
7: Hei, ipa kesang di kesu tau dia ini kelu runda ipa kesu tau dia ko.
5: Pada bazi ngasi, yang sih dah disaster ni. Bazi tu jum dah, belum pasal. Wah
7: kelu sekali happy ni, nungai.
5: Koi.
7: Oh, ipa thama dia ko.
5: Pada bazi. Adalah ibu itu sama natrane. Itu mah?
3: How? Senang jawab. Saya di sini noy kasih tip. Tapi aku orang poni mi. Hei ma, isaga ibelai kita dah ilai kerja.
5: Itu mah esrail lupa sakriya.
3: Oh, hoi. Kalau sukarun aku ina ushidi. Isagi tunggal aku dah bawa awan apa nama. Loh ina puki boleh sanu. Kali sabi ayah dek hang dek. Seh kali no purak panik.
5: Ya mengerti itu mah. Itu mah lapu lain he.
3: Oh.
5: Hei, tam ni long he.
3: Hei ma, siya, kaya ang kuih lagi siya yaw bilog pa.
8: yaurak

0: 들어. 어이 당분이 다 올라.
1: 아두 수나 떼봐.
0: 아두 디까리.
1: 아두 불어. 응. 노염다. 분치기오이나 리행드나 라이바.
0: 분치기오이나 리행드나. 응. 어. 아두 디 사범 물디다우나. 스마이나.
1: 아두 수나 떼봐.
0: 아두 디까리.
1: 아두 불어. 응. 융반바.
0: 융반바.
1: 낭 에이 루홍바.
0: 루홍바. 아두 대인감 기로해.

공간기 더럼 따비 리브 싱부 한부 먹다다 따람 옥저리 구름저리 나시 시 메타기 에로이브 당지 누미니 그러면 시나 거기 공간기 더럼다 나시 다 고딩기 에로이브 당지

0: 아이마, 시인 시디 사라 바람 드레다나 떠오리 시디. 아이보, 시에 타로다 항우 기시라네. 응? 항라로이다. 아라이바 시따막 통라가 마파마 사기 탐비라마게. 아이나 호렐 탄자잉라가 탈라카리노 아마 핵자라바 하이다. 카미에나 신바가 통나나 바 하이다나. 나랑 알루 아니 칵칵라가 탐맘바두나 우시나 묵시엔 크라바라 떠오리 시보. 아마 땅라이라미 바 시보. 헤뱀뱀 마카두아이다니 알루아마 우시나 젠신브레이앵오
1: 젠신디에이마
0: 잉수잉드링아이나 젠신디 엔타콤박바니네
1: 잉에
0: 또야래 마로이나 빡비카라 헤글루스 토로오
1: 호이
2: 낭망아이렌데 박파리샤 하 낭망아이렘
0: 톡나 강대다 꼬낭세 나학네 누파마 오이바기 이몽기 다이따 아마따 수라우방암드레 아두가 아이기 이꼭탁아시다 아따타이 오이나 날리바 아숙사오라바 바하라 시부수 낭나 수캉캉도바 시부까리기노 아이수 누피니 누피야마 오이나 아이수 누파기 마룸 톱니 힝자바 팜람바수 야이 하이바디 나학나 누홍마따수 칸타다바 시부까리기노
3: 엄마
0: 낭수어머 호갈아브라
3: 지지디 호갈아가
0: 마수니 아이나 하이리세 까이다우도리기나 코이봉아시야
1: 이마 나시에 아코야 보호이다 자가오바 잘로이드라
3: 뭉뭉코이 이젠 호이럽이나 고슐로이나마코이 뭐 보호이다 자꼬부세까니 하이코치지야
0: 카베이두나 까도움다 묵삿크라바 노네 따우리시 하우직다 이나 바이람바두보 까다이다 노네 라이락다나 라우크라바 하이바 따우리시보
1: 카베이디 토목다 야이시디마
0: 까다이 하이마 카베이시디 아이나 토목시다 까마이나 하뿌리바시디야
3: 맘마 아이코슈보 보호이다 자꼬부세니코 꼬마마
0: 토이 뱀뱀 나 코이니 아무따사 토옥시 소아이들 라이라누 하이바 아이니 꼬까세 로이나 가오레 아무따사 토 하이바 이해 나바니 아무따 한도 하이바네 아이 싹티게 하이바 나 나우도 호락반 하라니에
1: 아이디 싹싹히로
0: 에 까리기 싸로이 도리바 나 코이 싸바 로이라가 루칵싹칵 로이 실라마가 아이 타박자 따오리니 칵나브로 노이 북한마싸 오바시다네 노이 아홍게 뿐나 티라게 시디 사라와나 바삭수네 칵닝아이 아마따 라이라로이 토이 낭나마이 나미따드리바 나트라
3: 따드리
0: 아두디 따톡루로 잘로 아두가 뱀뱀 아이 시앙쿱 라우루게 나나우도 허갈아가 삭사톡미나라무 칵나락나누꼬 닝티나 사미나라무
1: 호이마

0: 짠돌도 목 야그럼들이 루박시다. 짠돌 파워부톡도는 사나바니니 아이 자싱세 언톡바니다고 아이나부카세 땅토닝라 아디 아마니 강대 아마니 강대 아빤바기 아빤방학당 하라더니
1: 엄마이수 사고볼라께 마코이 이첸 코이수 자도도리 프리퍼자버가 릴라 우리 마마
0: 참제했도나 가다이다 목라이 크라기네 따우리시보
1: 아이슐라키 마마
0: 헤이 아이 자코버자 빤나띠 카나브라
1: 가다이수 두버두디야
0: 타박 자따우리바
1: 달리 마마 아이 자코블라카니
0: 호 까나기 자코버노 까이다오버기 자코버노 까나나 자코버자 까니 하르게 까리기노
1: 아이 자코블라
0: 까리기노 까리시바 까리기노 마 토에 이거 마마 와하기 까꼬노 세세세 마마 와하기세 자코버디네 호렐 코나 사트카다바니 하우지기 마마 타박사카 다우리바니코 마마 무할라키니 아두가네 세세코이 나나코이 마얌 뿐나 보보코이다 자카우바사 미나 다우리바니 하우지기 마마 타박사트바니나 낭락바야데코 이차디 마라모크레
2: 마마 낭 아생바야 무할라키도라
0: 할라키 다우리니 타우바기디 아이네 이밤데 사카오바 살럭트리바세 꿈시가디 마리락수가 다우리바니 앙앙싱아세 사오키반 하라니 아묵당디 부비두나 살하우닝바니 아이수 아두보 피지아타나바 아라야라이보 우톡나바 노미치다 소록 람자우데 톡바야바 이사싱기 피졸 가다이다기 라우루니 이움디 하이두나수 Nasigi numit as

0: 레이박레이! 레이박레이!
1: 까도움다 너 까오리시보 오래 아, 이제 라에
0: 능구 아이는 능튼기 소시디 나시디 까나마따 톨라라로 능 나시에 땀파가 이코이 홈다니 카랑가나 톨로우 하이브도 까오라브라 능보
1: 이제 나나나바 양깐나 호나바니 아두부닝 탐타기 누밋 오이바가 이몽다 사크리 카라 타우나바가 싹 이싱 호나리ไง 까이다우리ไง 마탐 호키바 캉하우드레 이제 풍부 가야 따크르게
0: 세세세세세 파리세 파리세 숨나 하이브니 시에나 세세 시나네 마카기
1: 아
0: 아두가 시나 마타키
1: 어
0: 아이코이 아니 땅카이 땅카이 에나라바니 마싱티오 이베마
1: 티라로이다 이제 아 이제 아두디 아이 마신 아스와이다 레푸라게코
0: 아 야레 야레 레푸로 아이네 솜나 간시다네 레이르게코
1: 아두 이제 마말부 카야카야 욘가다게가 시시보
0: 에 하우징 능틀기디네 소시디 눈띠기 도르도 아돔 요원시다 호렐 눈당기 소더니 남미 막 하이온 동시
1: 호이제
0: 아두가 내래 박래
1: 까리 하게제
0: 예모이 나시디네 타나 눈나 프리카우 잡빠까이도바 따구 따가디 로인 수나 털어까도리 바니도 남인나 나 싱우 공시디
1: 호이제 강디니제